0: 어대다리 이니 말하는 주제 때 냠뇽 들도 스파이언을 자네 이니 지가쇼르다 말하는 라모코모즈 자바남다 지 말하는 합탈 옆에 거기 루유 마시모데 영대 연구도 와 변화 지금 좀 된데 지금 다 셰스야 소로 지금 좀 된데 셰스니 지금 담바대야 소로 양 대민기 지금 루루 야세베 셰스니 지금 담바대야 소로 근데 다 영대기 와래 지나다 변화 안다 그래서 가시아 배제다 사인용이 와래 안다 대도롱 쇼룬 붙이 다 샤사르리 콩게니 대구치즘 질려파 동룬 추주 송주 그러나 그돌이야 아니 미 디안다 르무시 송주 나스디 가서다 뉴르 신주 제사리 디 동고 간리야 아다 동룬 추주 안다 가주 나야 디기 러주 영자로 차르미 삼을야 르무시 또 시주 송어래 르무시 제스 송게 말해 르무시 데미장가 나려 로망구쇼 배트카리야다 간다치 저도 상업 배터리지래 산대 산대래 공타가 까면 쇼를 가져 쏜기 들을 쏜주 애 다음 시편은 예외 잘 번에 자갈이 양아도다 대별로 더 십주 파스 되는이야 지 더 선배 커도를 더 시라 주주 된게 그게 형 말했디 이네 샤배 커도리야 투덤 중에든데 다 망구 중소와 샤 망구 중소 번에 윤심시 샤구 조선 투덤 쇼리 단에 예외 잘이야 그게 다음 살아 안다 사제 캠부지 콩 샤구 죽든 가서 어디 두둠을 실화대리별 그걸 라초 쉬우지 그래서 좋은 순위선으로 이용되게 근데 러니즈 코너리 별이야 냐롱이야 캠부 아추스니 콩 젤류리야 시야 중타주리 둔자 지금 나눠리야 코랑게 구분 배트칼리야 아 예체 옆에 콩을 서로 다배 미즈코르 배트 머니사 아슈니 쉬우 지금 다 칼레집에 차례지르샤 서를 야 로카시 롬니 나브레사 그러나 자원님 머리 그러나니 서를 야 로존체 차르크로스티 제네오다 지금 난조마이 냠신당에 조 풀버레샤 제네오다 로니즈 코너리 코안다 젤룰 다시가 중타절이 코랑랑 기두다 아니 코랑 모시바도 최로 증강모스 투주 제네오 근데 중타절이다 다만 늦어차야돼 나란솔다 냠뇽도 여말이돼 이내다 늦어차야돼 다 냠뇽 캔사실도 용되기도 와 난 네 용야돼 코란솔 냠뇽 들었을지 깨야게 가서 우리 그게 담바 냠뇽 난다 충벌해 담바지 땡에게 다 땡주이디 그 쿵댕이 붙지 디 쿵 똑세 너도 규지이디다 그 찬댕인데 붙지 가서 롤러질 해보도 와 자 근데 제인도 자네 에네 담바 좀 된데 구지들라 소지 담아버지 아니 도지된이 내려야 아니 졸람 땡직내 송대 송소하는 시즌에 졸람 내 아니 얘기 비가 가서리 세미지십에 이신건도 제접어도 튠칠이야 침바 튠칠이야 응건도 잔내 되는 거 봐서 상계네 디펜제드 상계는 잡아인 무슨이 디디 다 태고 투무 원도 전 디레마도 구시더니 그다 상계지 가서리 그게 전주 선배 때는 그 돈은 리셋견 시험은 난신식이다 구시 등이 시면은 아니 리셋주다 가오래. 자, 근데 이 뭐 인도인이 도우스 사무소 다니는데다 전주 선배 때는 송시하기 구시 등이 초고 주고디 론주 쪽에 아니 다구이 가서 우리 그게 주변 대학을 신받다 론주 쪽에 구세야디 이시 주기 인데 가서 우리 그게 다 뒤제 레다 놀람 그 말 간다 롱주 쪽으로 구세야디 추구 뒤지기 인래 오늘 그게 샤드바 찍다 초구 쪽으로 구세야디 뒤지에 감다 매바 다 참바지기 이니 구이 저바 샤드바 찍기 대자호 용서디디 이니 이시 추구스 내인다도 모니 구슬러 내인다도 간다 샘런신 남다 다디 루르지 참아타다 그게 빵배 이니 자연연도 된댕이 모니 구래 다 샤드행이 찍기 근데 이 구시 등이 있어야 돼. 이 신의 지금 삼는 날이야. 지금 가서 그래. 그게 그리스도와. 근데 이게 되셔야 되느냐. 삼다 이들 샤는 거.
1: So based on our personal experience, if we have some taste of these kind of spiritual experiences on one's at the personal level, then based on that we will be able to then understand the various mysterious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past great masters. For example, and some of these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spiritual masters, some great masters, some of them may seem at the beginning, at first glance, almost sort of beyond imagination, beyond our comprehension. However, these high levels of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do occur. For example, in our own, in the case of our own lifetime, for example, one of the great practitioners who is now no longer alive, Dalum Shapur Rinpoche, once told me that when he was transmitting the empowerments of practices related to the Thaulung lineage to Tengku Khenzhe Rinpoche, Thaulung Rinpoche told me that while he was performing this transmission ceremony, at that time he had a direct vision of all the great lineage masters of this particular tradition, all of them vividly displayed on the beams of the room where he was giving the empowerment. And this great master, Thaulung Shapur Rinpoche, was someone who had spent many years in Chinese prison and who had really no reason to for any pretension or any reason for telling lies. And so he told me that he had visions of these great masters vividly on the beams in the room. And also, in the past, if we read records of the lives of the past masters, we read about great practitioners having direct visionary experiences of Buddha Shakyamuni and receiving teachings from Buddha in the visionary experience. Similarly, people having visions of Nagarjuna, Indian great masters such as Nagarjuna, and receiving teachings from them and so on. So these mysterious experiences do occur. And also recently, I met students and also colleagues of a practitioner from Nyarong region from Tibet, known as Khenpo Achu. And he, although he was himself a Nyingma practitioner, had studied at Sera Monastery, then later led a life of hermit practitioner. And the main primary practice that he was undertaking was recitation of the six-syllable mantra of Avalokiteshvara, Om Mani Padme Hum. And he had repeated that mantra for many times. And also he was a practitioner of Vajrayogini and Vajrakilaya. And the students, his close students and some of his colleagues told me that when this meditator passed away, within a week, his body dissolved into rainbow light. So these things do occur, and this is also quite fairly recent. And even in India, during our lifetime, although some of these great masters have not displayed any supernatural kind of feats during their lifetime, but at the point of death, for example, in the case of my own tutor, late tutor, Khyabchulung Rinpoche, when he passed away, he remained in the clear light state for 13 days. And recently, about 2 years ago, there was another practitioner who remained in the clear light state for 17 days.
0: 2 years, Marta.
1: Sorry, it was not 2 years ago, it was very recent. This was a Saikya abbot who remained in the clear light state for 17 days. So these mysterious experiences are not only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past masters, but also they do occur, even our own generation as well. So when you look at these accounts, and then if you have some personal experience, even a glimpse, then you can connect with these accounts and then at least have a sense that yes, these mysterious experiences, spiritual, high levels of spiritual experiences may be possible. So when you have that kind of understanding, then you'll be able to appreciate the Mahayana doctrine of the four Buddha bodies. Otherwise, if we have to understand Buddha's enlightenment purely in conventional terms, which is the standard received view, the conventional view, which is that the Buddha Shakyamuni was, until before going into the 6 years of ascetic meditation, that he was an ordinary person, and from his meditation onwards, he traversed the whole path to enlightenment, particularly from the path of preparation on to the culmination of path of no more learning. All of thi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at kind of understanding of Buddha's enlightenment becomes problematic. Whereas if you have a more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Buddha's enlightenment, not so much as in terms of Buddha Shakyamuni being an ordinary person attaining full enlightenment within a single lifetime, whereas if you view the Buddha's enlightenmen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Mahayana doctrine of four Buddha bodies, the four kayas of the Buddha body, then you will understand that his physical appearance as a human being is the Nirmanakaya, the emanation body, which was assumed specifically in order to suit the mentality and the needs, spiritual needs and temperament of a particular context. And this Nirmanakaya, the emanation body, is assumed from more subtle level of body, which is known as Sambhogakaya, or Buddha body of perfect resource. And this Buddha body of perfect resource in turn emerges from a much more underlying true nature of the Buddha, which can be seen as the truth body or the wisdom body, Buddha body of perfect reality, and so which can be seen as arising from the underlying nature of reality, which is the Svabhava Kaya, the Buddha's natural body. So when you view the historical Buddha Shakyamuni within the framework of these four Buddha bodies or the Buddha Kayas, then one will be able to have a much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Buddha's enlightenment.
0: Yeah. 다요. 지 영라 전에 좀 된 대기 거두 나셔베 나로리아 데니스 응그다 거두 지 지 람자로 서버 디디기 아니 거두 자셔베 디마도 지 택신 데니 디디 거두 나는 매버티 아세브샤레샤 아니네 나한테 변하지 변하다 되면 시진은 더디 변하 시진부터 변하 차잖아 내 자꾸 봉리야 좀 된데 시진은 더디 가나 임바리 두두자네베 코로 다주마베 두베소베 다시부샤 여데부시기 아데 무슨가도 라지기를 심에 있네 근데 수야지 야마레 자상가 야니네 더버 좀 된데 에니 가수르다 좀 더버 좀 된데네 마 섭기에게 담바디 딱 루루도 터미를 망가 주신 거 야리 좀 된데네 루루 바라리아 지단전에 로십지 심에 있네 디바슬라마 튜베스 고아르와 자자가다 남주인이 루루도 타미니 잠자인이네 마다 교시야 인구요 아래 자자 리리자네 전주스마 협의 남정 전주스마지 다 남사실의 인구도 와 아니 대단 대단 이메 인두사네 나도 떡을 봐야 그돌이야 아니 나 태신기 너디도 주제디 그두 나한테 여 말이디 자주 보는 게 그두 잘들 내 여 말이디 이네 아니 전주스마 지 잠자하면서 뭐 뒤죽 그두는 잡았지기 딱 손대기요 아래 자 대단 이메 인두사네 다 니드마 도 가수래. 왜 사람 몽글스 다는 마도 이제 막 공무원이네 지게. 자다 이제 이르자네 좀 된 대기 다 구시 등이 선지 좀 된 대기 영자세니 두시 투무에 나올이야 샤르데야 샤수스지기 구치 다 디기니 영자가 그게 가수로 빨리 다 게일 된 대기 저기 걸로 야실 걸었나? 아니 그도 좀 무슨 무슨나? 다 되게 레다 지기 아니 다외 나온을 배지다 인사래 근데 그 다음에 아니 지기 전주선배 때는 이제 가서 그러다 송야 대난에 장합해 치는

0: Tāwā tukīyānta siddhāgī. Namrīgvē, ane, āshūrpukē. Chī sūnvē tēngi yā, nāngā tātū pukē, mācūgā chīgī. Nāng zimbē, tā pukē tā, tāgum shūgārvē, kāntā chī, mīngdē shākvā tsamshī. Tadi kita hanya sungguh ada ini, nang zimbal ya, ko cider pun nyawal nawan nasi, cukup tu, tu yang cukup tu je, dah sungguh ada. Tadi si mana, ini si tidu tu, si ini kiti sange sahdi tadi, ko jatuh ane tengah cik. Kalau ngopo kata kahin naya, kalau rang rangi, pasal tu pergi ngawam, si cingin zimbal ngaw. Si tenggi tenggi mana? Enak kau penuh saya di yang tiada meeting sih. Tapi nampak kau sendiri mana? Enak, tanah kabel nampol kabel selalu jadi tan di dia sih. Tadi cewi amar bah. Jadi ini mesti sana kau ini sem dinjur sungguh ada.
1: So we spoke about the Chittamatran or the Vijnanavadin mind only schools, our understanding of the no self of phenomena in terms of. Absence of duality of subject and object, and also how they argued that the objective, seemingly objective reality of matter that we perceive outside is in the final analysis an extension or a projection of the subjective mind. Although they reject the notion of an external objective reality of matter, but yet they maintain the substantial reality of the mind or the subjective experience or the consciousness, because they argue that if the mind or the consciousness do not possess any absolute intrinsic reality, then there is simply no basis upon which we can make such distinctions between good and bad and beneficial, what is harmful and what is helpful and so on. Therefore, they accept that in order for a thing or an event to have any reality, any existence, it must have some kind of substantial reality, which then serves as a basis to allow for its various functions to be tenable on it.
0: Oh yeah, so today you may do something, da. Jumden degi, ini kah, nalar liya, anda benda sijin sungguh didawu, ini cuit tamje, sune cangsor sudin param, sune namjing pagi, cuit tamje lo ini, ngoni juga tangle seni, sune itu zane, tadi, dah cuci macam mana, ini halam be, jadi cedal juga ari, cedal jodoh besi, tadi mana dana dah, kada sem dinru sheji shenge ngone do si lu zane da wan de ne da halam be chada ro kada dinru yim be yindu zane da ene jom den de ge gongba ngoma de kare res da ba ina ene wa dan do de gong ji gi kung ji do de gong ji lo kung ji ne da zo ha ji de yim da da do de gong ji lo kung ji ne ene 시진이 너걸이야 이니 최대한 좀 뭐니 매봐 소야디 아니 뭐니 미스 숨로 보네 아니 뭐니 매봐 소리스 대야 아니 동반이 쓰르잖아 아 강동의 시 아니 강의 동의 각자 각자 대 시의 동의 동의 세네 거다 숨이 미르잖아 아니 어다 동시 최전 샹왕스 아니 다 샹왕 다 가지다 가서래 샹왕 조든 뉘제체 다 가다 가이네면 샹왕 조든 뉘제체 전에 다들이 이미 뉘산에 뉘제가 다 가서 편년 되는 게 저기 아래 대화 동에서 해야지 뉘제를 쉬어나 차되게 아래 자들이 이미 뉘산에 다 조 샹왕 뉘제 샹왕도 조를 지니 다 샹왕 아 대에네 강게 동아 가서디 에네 군다 군다라 남자부 군다다 아니 가사대 신용세 군다 좀 선배 남겠다 때야 신용세 군다 사대리 이번에 각제 군다 채 어 다 샹왕 아니 다 타마타 그 상황 강이나야. 다 뒤에 아니 가족으로 그게 가족 군다지 동배 아니 동배 용주 뜻이. 저는 어떤 신이 숨 채니. 아다 들이 신이 숨부터 뭐뭐 숨 채니. 다 뭐니 숨 채니. 다 대수부터 저절이야. 뭐 동수 만나러 야레스 봐. 아니 상황 겨와 뭐니 봐. 아니 군다 아니 신이 뭐니 봐. 아니 용주 탄다 봐 뭐니 봐. 신 다 뭐니 미수 숨으로 거네. 아니 저 담제 에나 모니메 바레 셰르 좀데 두스 바레 마도 자치 심바르 때니 에네 베 숨이 담이 팀이 러미 르사지 마레 숨겨레 간다 치송 치송하다 난 좀 이야메 바체네 담제로 에니 가서 그 베 모니 모두 벌써야디 공부 대신 숨어레 마도 자치 심바 하나는 그 마레 셰
1: so they therefore argue that not all things and events are purely mental constructs. If that is the case, then white would become black, black could be white, and so on. And therefore, one must accept at least the inner subjective experience, the world of consciousness, as having substantial reality. because of this, the mind only school, and they develop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Where, such as this Heart Sutra, where the Buddha makes a categorical statement and explains that all things and events from the first category of the five aggregates, starting from form, feelings, discriminations, and so on, until the last category on the list, which is the omniscient mind of wisdom, omniscient wisdom mind of Buddha, and including the 37 aspects of the path to enlightenment. All of these categories are explained as being devoid of intrinsic existence in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ll across the board and categorically. So Chitta Mantrans, the mind-only school, interprets this and argues that these sutras, such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cannot be taken at their literal